0: 반주. 헤이, 헤이, 반주. 으이.
1: 이겼는데.
0: 빨리 가, 나가오. 시기나. 이거 뭔가. 이 갑보이 꿈롱 아그론. 갑보이 게임. 라와스위. 시기나 동 방문 아디하. 나가오, 나가오. 빨리 게임 나가 또.
1: Lagi, lagi.